0: 같이 가고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 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 이야 이름을 들어봐라
1: 형 이름은 감히 허람탕이라 두꺼비 쓸게 새새끼 발톱 각각장말 서대하고
0: 빈대 오줌 하루살이 쓸게
1: 심구름 단지에 그나 수모을 붓고 펑개불에 얼른 번뜩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
0: 꼭 지켜 할 것이다.